0: 어, 누구래? 앙커 비앙타서 누구래? 능래 바사가 타고 나타나.
1: 오, 다 고섬 가시야. 비엔이 꼭 비엔 사나까 님 벨레냐 룸수거나. 비엔 탕나 동사, 탕이야. 하니 벨레 동가다.
0: 능 삼두성 동 사이대 많카?
1: 다음 보면 뜨.
0: 어, 안돼 사이만 돼 사이면 하이 동어나 능래.
1: 마야. 아까 능 보고 무슨 뭐 하나 봐네.
0: 그렇듯이 형님 꼭 미야워. 앙보 무소 세네 탕부로 꼭 후도 후도 그날 땀을 했나 하리 나이봐. 아 가가 누구라 했으니 모소 바리 고나시 섬땡 카이바 하이 모쪽 보라 야 방어 아쪽 작 끌럭디 카이바 거라 뜨이 캡작 안 카이봉은 누구 올다 우스지 마 파지오
1: 누구 봐봐 눈 아무튼 용나이 그네 굴어봐는
0: 그네
1: 뭐
0: 고메
1: 봐봐 오 개푸른 시민어 사살했던

0: 야,
1: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
0: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
1: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
2: 응, 응, 응, 어 바보 나로 가는 기비 가만히 자 굴러 안 다시 옹신 인상지 못하고 그런 뒤 말로 건 가나는 완전히 싸미리 가마세
0: 아이 엄마 그 힘나 보네 아이 그 누나 따먹던 거사 무방 졸라라고
2: 어 맞아 아니 따먹게 무슨 그릇 안 따먹 미안해
0: 너 강강가 가는 앙리야 힘들 거이 아니 너가 파나 동그라디
2: 어 봤어